나 임마 우리 열어. 아우. 아우. 맞다리 기대만 또 구웠댔다. 맞다리끼 밥먹을 거 꺼래. 아우. 맞다리끼 빠가이 미 꺼래. 에하오네. 에하오네. 아우. 에하오 나이 나 못해 기때라기 에호라 나이 이거 두번하고 기때펜으로 까이 깨때 꼬레로 어때 따서라 웃다가 오가 못해 기때라기 어때 따서라 웃다가 오가 못해 까우 나이 기또나또 우라고 때또 우라고 오가 이미 마치는 기누이 마치 부케가 왜 때라기? 나 뽀찌키 아우 때떠오라고 고마워 뭐또또 따기 좀 고때떠오라고 고마워미 뭐따꾸 입고 있다네 때떠라 주니 아우 아이가 어머나 포카 치게 치게 거이가 어떠부 뭐가봐 힘이 어때요 학 어찌로? 마마도 아무것도 고파이바이네 떼나다다 아까지하 떡이나 마이라 내가 마이라기 아토마테 아마이따비치 겨우와이코토쿠잉 겨우와이코토쿠잉 야오키로마마이 기타쿠치나나나이 기콘나이 기호호주 따이기 못 도망쳐 못 도망치야.